영업공고 체리를 내고 있잖아. 내가 지금 또 체리처럼. 또 티니니에 용인이. 용인이 따라오자. 이쪽으로 코코코코 못하래요. 좀 알아. 너는 러브에요. 그럼 어른의 모이기에는 최고 동물, 그 동물 걸로